0: 지금 볼도 악리마아 일로굽바가박니고 알도 못한급바 작품당로 돔돔 인타까니고 은급바 앙베랑오 가사비엔 굳음 조초급바 와라 앙마급바사 주시아 은혜 묵락게 마안 가박니고 그나 도구바 모모하니 구랑고 그나와 그랍자치나 왕권 친구리 모르와 완 악리마급바사
1: Nasimang Chirumbi Imsangma Jian Lits Secondary School Tura Oporang Pa Chatri Wachamuni Puidu Manganiko Knasuaha Jol Jol O Gratingson Marakni Rangpa Chasungutani Gitrangko Prungni School Bajiona Knang Skanamangin Wa Gitrang Ungenga Bibalni Rapuk Watatpu Fotoku Aro Naknan Kasara

날니 아가나니 가타비 총하라 charity begins at home 가사니아라 바카사이라카니아라 노코닌 아바칭아 낭행급바 바두코가 아킹급바나 딱차카니코 온나니안 가사니 가사이라카니 바 charity용아 야 가사니코 사나 마이카이 마이나 온나나가 남마목송아니오 제다급바 딱차카니바 charity용아 가사니 나니 목송아니에라 바 charity니 목송아니에라 이솔 만데 잣나 가사니 바 만데 삭사 삭급나 가사니 남마스카니코 닥게 미소카니 급분랑니 닥베왈코 도수사이 가사에 닥가니 남마스카니코 온나 스카니 기습 다랑니 드라아코만 기자 낭행급바나 닥차카니 닥차카니 졸 제온 안탕탕나 찬시아니 그리 엔디바 진마니 남그니나사 원 체리티 옹아 닥차가니 조랑 제카이 토롬니 돌랑오 벨시리 앙금만랑코 돈람 녹랑오 녹그리그빠나 동차가니랑 제카이 호스텔랑오 베에니 박랑 벨그리에 캄카나 졸리기자그빠랑코 돈네 슴삭람 녹랑오 야랑오 안층 카사니코 온나 만나 야 카사니 묵송아니랑아라 스캉빠 강알 옹아니코닝 타카타니 바벨시리 앙금만랑나 크라아 닥차가니 그니그빠 스키아 보라코 당도왔다니 그 탐빠 토롬코 당도왔다니 브리그빠 송사나 남그니코 닥파니 아로봉아그빠 마몽만 답파니나 옹기자 비사랑나 심사카니코 나니 야 플락코 닥가니아라 녹탕오닌 아바칭나 나가 카사이라카니 바 체리티 주밧스랑그빠 아그사코 닥나 남그니 옹아 안디바 녹탕오 바 삼탕탕오 동그빠 만데랑나 닥가니안 스캉빠 옹아 마담랑 안탕탕니 금문산 천치에 멍승하고 만나 바 우완 주바타 천시아니 근황하니 바진마니 남근이나 천치에 장기탕하니 은네 아팔로니랑나 먹팍마니에 세팡밭급바 마드랑니 바 녹탕니 바 송술니 닉느까니 바 두코 위나지 착각했다옹아 안다급바 안탕탕니 만근이나 아로 안탕탕니 라송나 닥게 미소급바콘 체리티 바카사이다까니 은네 아가나만자 은디오바 안탕탕니랑나 닥칭에 스급번랑나 촐 아로 소모이코 온나만자오바 우코데 나랑바 마뭉닥게바 맛낭나데만 스카자와 카사이다까니요 안탕탕나 찬시아니 그리 안디바 스캉급바 녹탕나 아로 송술나 바진마니 남근이나 아로 강알 졸그리코 닝타카타니나 옹나난겐 가사이다까니요 바사코바 바디아바 돌코산 옹나바동아 제카이 바디아바 토롬니 돌랑코 바베에니 박랑 벨그리에 둑만냉급바랑 코산 옹나바동아 제카이 라이브레리오 진마니 남근이나 자칼나 바디아바 돌랑나산 옹나니 체리티 바카사이다까니 캄 안디바 찬치치페 바디아바 돌롱랑코 타리아니요 바디아바 토롬니 돌랑코데 자칼나 옹기자니데 이야데 가사니 카모니나 멘등 탕스랑아 산나 반나니 카사이다까니 옹아 언디바 야코 다까니요 라빠 만나니랑코 안탕탕나

바 돌니 노카파랑 나스왈레 온 나니레 카사니 바체리티니 카무자 제카이 호스피탈랑오 산나바나 아니바 우노마 나니코 우니 바크름 파가파랑 나스왈레 온 나니오 체리티 운자 마나니랑코 멤버랑나 바달가파랑나 스왈자 오데 바 토롬니게타 캄카 아니랑오데 체리티니 카무아 야 캄랑코 토롬코 당도왔나 아루와 돌로 토롬니 몽송 아니코 아로 방착하니코 위아타니금은 체리티옹아 체리티 딱착하니 바카 사이라가니 네아가논 만디사깐티니 기스코 탕카 바 탕카코 온니 딱착하니 엔가바 나카바 안디바 탕카데 총못가바 카사이다가니 초롱자 안디바 쿠시탕 나랑니 드라아니금은 옹기자 송사르나 딱착하니 무추마 무대파랑코 니로카니 아로라마 들마랑코 롱탈라타니 아로진마니 보스투나 심삭나 아간스키 바닥 미소케 미소카니랑안 체리티니 카무마 크리스티언 사칸티니 닥나낭그니 삭사 삭갑나 기스 카통금 먹치 만데스카코 심삭르카니아노마 녹술 송술코 아로 안탕니랑코 우아망나 천치아니오 아로 카모 망라갓크르카니안 만데사칸티니 카무아 마몽라송 닥카니 바가우라 디아니 그리안 아로 마몽만 플라니코 잔치소기자안 카통원인 먹송만차이 작치 온나나가 카사니 강알나 마이코보 온나니용자 안디바 만디스카나 카사니코 미소가니사 제카이 딱차카니코 낭행급바나 안탕탕니 소모이코 바 사잉급바나 마몽만 플라니나 잔치소기자 강카리 카이 우아망니 둑 아로사 카나니나 나칠탕탕고 소온쪽가니안 만디사 간치니 카산 딱나난기니 카무와 나아추베급바 가당오 옹게노바 카사니 동자오데 은딘 감그라마이급바 도카다마니 바 인스트루멘 급다산 옹아야 네 사스로오바가나 우노마멍 감차타니 그리 카사이라카니오 착착하니 르녹르녹타카니 동아 Maknengani, Gaura diani, Gangbengani, Nitogiza dakani, Antangi rangko mani, Kaunangani, Namgiza kotakani, Arotorom ungiza o katchani dongananja. Andiba kasani, Gnangapa, Bebe umanio katcha. Kasai ba kasai dakani, Noktangonin abachinga, Noktangon kasani gri ode, Gapunchi maikai kasani kamko kagin, Noktangon skangapa kasani kumisok ching nananga. Matamrang antangtangnirang aro noktangni kasaniko skangpa donnaskja aro yako apale chanchina sapgijani ba onne chanchiani inne chanska unigamun uamang antangtangni sepangbatkapa manderangna patte aphalni manderangna bangbatte simsakpata aro gisuktangtango andakapa chakatelgapa gisukna rasongcha repengrangsa uamangni duksuko uamangko blakata mangrakata ba duk chakrampa ne chanchi nokna ba madrangna skhang repengrangna chanchi chinga andakpa kham chanchiani grigapani metelplani nga anthangni rangna chanchiani dongija gapa maikai gapanangna ka khetpe takchakani khunna mana unika sai dakani ba onnani kham khani metelani ko matna mangmangsan ungaya Anthony Prime Minister Gatam, Pandit Jawaharlal Nehru ba Changsao Demetic Jian Anthony Prime Minister an ungatum Ma Indira Gandhi na chitti siyatanio ba noktang songtang na skangpa chanchiching na wiyataniko nukna manna. Uni siyatani gata asongi antini mandian antangtangko nambat srangaparang, singbat srangaparang aro uamang gata de darang ba nambata dongja ane nuka. Sakantian antangtangko aro antangtangni asongko namma ne chanchina nangnaka. Anchungba, anchungni asong indiani gaman chanchina nanga. India o songdonggapa aro indiani jatongi india asongtangnan kamkana nanga. Anchungba agasakni chubatkapa gadango changgitanginga. Aro gappan asongrangni manderangba anchungni zongada nuabirang unga ne gwaljana. Mande gamakan chungnake aru khusyong e janggi thangode nambat srangapong yanchum. Unigaman a songthangna chanchichinge una kham khae mande gamakna khusyong gapa tongtro gapa tongchakani ongatna kham khachina newa demichkna siyataha. Yan anthangni rangna kha saaniko tengthangmancha demichkni gisuko ongatna didiatani onga. Unigaman anchungna bang a kha saai dakani mission ba project rang a songthang ngonikinga. Aru uarangni kam namen namma aniba uya. Aniba anchungni dak chakpaani aru kasaani ko misokpaani cholaramai. Naaskia pora dongpagapang ode lekha kitab sei palani tangkarangko charity na ba kasaai dakani na chakhalna matna. Naaskigapang

나시망 치바나 아니지 등탕탕 내는 갖다 내랑고 만나니고 아가나니랑고 그나스와 나우소메랑 동쿠엔님은 택만 모문니 기드랑고가 마땅겐 기드랑아롱잉아 방난 삭산 아루 늦가 주망오 방난

0: 야 도칸니 차비 바바야 낭바이크니 차비 아루야 녹니 차비
1: 아야 야 KYC 니 레카랑바 뱅게 프라콘 등탕탕 나가 금목니 캄난 게사 차비엔 초려데 남아참
0: 금목난 초려게파 CKYC 아이디 도와바 나니 어카운트 박사 차파드문 KYC 콘 나니 뱅 CKYC 리지스트리오 카파스 카겐 지오니 콘아 등탕만 차급파 멍치 브리도

바동안 논근문 유니버시티 니암랑코 만다바츠카니 비등오 니암랑코 라가타하 아루야노 니록산디아니 스키온가바랑니 돌 헤드쿼터스 디스턴트 이주게이션 아로 스테이트 오버사이트 랑코 만차파 야 빌랑 하이어 이주게이션노 니암랑코 아로 니록산디아니 랑코 블락바타나타 묵송이야 유키양 낭바 호스트 추 다리급바 비압보 카시시든 유니온 KSU 돌니 질마 아송에 다비아니코 닥나 파라가타니 자만 다알 실롱오 와망니 비압 졸랑오 플락 낭아그타 라키급바 시파이랑코 도나하 이스 카시 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니 그타 야 진마 아송에 다비아니코 카나 퍼미션코 온자하 아구스 자니 치슈쿠 타리코 유니온니 그따 기슘 플렉 바니산 코라이 바이크 랠리 카마뜨고 소소징징 와니 잡만 라키 바시파이랑 타오나바 동쿠잉아 니와 파라가타하 KSU 돌니 그따 모바 살로 등탕 졸로 바 비아포 질마 아송에 다비니코 카나 파라가띵아 니암 르티랑코 남마그따 라키나그따 등탕 비아프랑오 니록산디언이랑코 강쿠겐 은네 솔카리오 등탕 감가고바랑나 바라가타하 이스카시힐스니 SP 위벡시엠 니 바라가타니그따디 실롱질라우 오버사랑 마뭉닉니까니 동기자 남플바잉아 아로 바탕금은 왈그니니 기세포 마뭉 골말랑바 옹아니 동자하 은네 와 바라가타하 폴리스 아로 paramilitary dolrang sensitive banignakani ko chagungingpa banignakari donggpa biaprangwanari e walni somayo ni rokenga unbaksana repeat action force dolba mandirangna kenani dongjana gata huwamang ramajolrangori ruwebomko didatinga aro daude jorabat ramajoloba kari gorarangre naduna abaching thainga jekhai yuragbarangni gari chi khoragbarangni gari ba nangabosurang khoragba truckrang ba mamung champingni gri rurana manthoke ha yandakba thomthomani ko nikna manani asel assam aro mekhalaya ni ramani bijatchirango kari gorarang champingani na mandirang banga dukko aro niknikani rango kakthoka ha ndiba daude ning thakba obosarang namru nakta maninga Mekhalaya Assembly Autumn Session No Aba Chinggapa Salo Sakhogur Gni Dungthang Dulgaparang Ko Mandir Anirang Khoba Nangha Wandaken August Ni Khogur Gni Salo Bilsi Sosku Gtham Mongopa Siani Gman Selani MLA Gcham Garmendar Singh Lingdob Naba Mandir Aniko Nangpaha Chief Minister Konatke Sangbawa Mangni Asongna Kamkhae Ungalgpa Rangkoba Gisigrataha Rchach Isku Sochet Katham Bilsio Sela Bia Pona Sioka Kho Mangpa Lingdo Ke HADC Oba Changgathamna Kamkho Khaanghachim Opposition Leader Ni Dilgpa Mukul Sangma Aro Gpun Dilgpa Rangba Mandirangna Dangdiki Onani Rang Aro Democratic Kadangni Kamsatani rangku gisik raang tokaha. Speaker ba sigba mandirang ni nuktang rangna duk chakpani ko paragataha. Dalni kobarang irang san kratamusing basakan tikon metela arwalnam.